이번 앨범은요, 저와 잘 어울리는 아주 뜨거운 앨범이니까요, 저의 뜨거움을 더욱더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후렴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We gon' make it hot, hot, hot, hot. The tempo up 타는 열기처럼.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Make it hot. 하이록스, 뱅콕, 정말 일어나기 싫어도 일찍 일어나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면 체력이 더 강력해집니다. 정말 태국 팬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찾아뵈서 좋은 무대로 꼭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